된 번이 오르도 하치라고는 시우르코 부대와 레우자고 아들이니 가즈야고 시대로 소데스 레우자고 고고카라 소나 하드레 데이나이 콩가코소 오레가 촉세즈 이때 하치라고는 시우르코 부대 전멸시대